강원도 강원도 충북 북부는 오후까지 비 내리겠습니다. 내일은 전북 대체로 흐리겠으나 낮 동안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.